0: 자, 리스코트크리고 아메리칸 아카이브 오브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아 KYUK 누타흐지옥 수 라트 일 라이트닉 아스크 안 알래스칸 나믹 요갈라가닉 티카닉닉 루카눔 질라가닉 아사닉 수 암르그닉 니까가이구나든 박르구 throwback thursday 환이 KYUK.org.
1: Hi, this is Norman Jaffe from Bethel Search and Rescue. Wise to stay on the snow machine trail or the ice road and be wary of all single tracks. Just because one person made it doesn't mean you will. You're listening to KYK 640 AM in Bethel, Alaska.